아, 따라 내 얘기 때 강한 오나라 떨어본다는 게 이쁜 때문에 또 하나 변데 있고 이 하나라는 반 떨어본다는 이수원이며 와 깨다 보러 오와 오 이수원이며

그러면 우리 롱으로 오면 번안 길바시로 응아이 비고 빙기 이나 더러인 와크 간원 대보 하카노이 부킨다가 보시기로 인테리케요